0: 혼자로?
1: 아, 아고 이제 가. 브로. 브로.
0: 잠깐만.
1: 시 지사. 난 하타고 딱 500.
0: 아? 오이. 이거 너무 걸어.
1: 왜 나 해봐오. 미칼 리트라만 걸어?
0: 와우, 아. 어, 뭐, 나간 디가 낼라, 손으로 일렉션.
1: 아? 뭐, 봐?
2: 사우아만 믿었고? 운참을 했고?
3: 시기 줘! 시기! 인조이라 오나 스파카카론 세이브 바가사와 But I'm sure 딜이 나 막두가이 Sooner or later 망이타 기나옥 안악 시 마테오 옥 akong ipanikuro nga ako ang una makahatag niya og anak og dili ikaw!

시계, 시계. 박솔 때리면 타바이네 하나 붙이게. 바이. 밥이 게 타게 봐봐. 구스토는 사비노 옹북 밥이래. 나기 히노 이땅 구스토랑 막 밥밥일. 옥마오카나 이카오 붙이게. 스카타 그게 트라곤 수트 사 오르가니사시온. 실시노이 나토 파기옷 옥시글리나. 모이 이양 기모 히무안 옥 이스토리양 아 쿠노하이 마가 트레이돌. 비 이사이 방학 세일옹.